아들에게나 교환했대. 다른 거야. 애가 후비디어드. 그 홈에 끼었는데 애 받치는 데가 끼어가는 사람 막에 이들 샥디 맞더리네. 뭐 근데 마모야다 아들에게나 기웃. 이 코피 파트 아슬레 히미카레 아엣 야루엑 비디어드 왓 마트케 카타노 그라비 키엔 바에 마트 티에나. 애니 사마카 빠르가난 헤드민 키안 베리 왓츠 히타 아틀레마 한가겐. A Greek S Asse Nihandavama Jeevatvena Linen shirt and in a hard at Manga Dregarno Perela Adrek no illamin Himi Vimak no patamin Yalu Kamvat Nativaki and a bay and Durin in the genema Mata Aitin at the echo pipata Aztec Magemulu hitama Aitikurgan at the bava Oh no denam Samara Adrekata Patanga Nivatne අවසානයක් දකින්නෙත් නැහැ. ඒව කියන්න බැරි තරම් ආදරෙන් හිත ඇතුළෙම ජීවිත කාලයක් ජීවත් වෙනවා එච්චරයි. ප්‍රාර්ථනා දෙවමිනේ.